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고혈마가 되지 말아야 할지니 자기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고 간교한 수단을 부리어 자기만 못한 사람들의 땀으로 모인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여 먹으며 또는 친척이나 친우라 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뢰심으로 이유 없는 의식을 구하여 자기만 편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무리를 일러 고혈마라고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10장 말씀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군종의 시간. 참 바쁘게 흘러간 한 주였습니다. 그것도 사실 오늘이 되어서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늘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한 주, 한 달, 더 나아가 1년까지도 금세 지나가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쉼표 하나 찍기에 딱 좋은 오늘. 숨도 좀 돌리고 하늘도 쳐다보면서 여유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9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김현철 조지 드라이브.

0: 샤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5월 9일 군정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5월의 첫 주도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중간중간 잘 쉬어주는 게 꼭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고 느긋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3, 4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 만나볼게요.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이어서 한로로입니다. 영영.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3사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사단에서 군교하고 있는 김도훈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난 대각기 규절에 군교당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조금 늦은 원불교 대각기 규절을 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금 생소한 다른 곳에서 봉축 기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KCTC 훈련 때문인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도훈 교무님께서 전해주시는 KCTC 훈련에 대한 생생한 소식들 들어볼게요. 훈련은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하신 거죠?
1: 네,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장장 12일간 인제에 위치한 KCTC 훈련이 있었습니다. KCTC는 과학화 모의 전투 훈련으로 가장 현실성이 높은 전투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련장 크기만 이미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 규모만으로 얼마나 큰 훈련인지 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아, 굉장히 크네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훈련장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여단급 쌍방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세 곳이며 그중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세계 평화를 위해 전방 여단 및 사단 군단 직할 부대들이 매 차수별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전에도 이 훈련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이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1: 네, 바로 상대 측 여단에 원불교 군종장교 교무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실제 전쟁에 가까운 묘사력을 갖추고 있어서 장병들이 전쟁의 실제 상황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양측의 군종장교가 원불교 군종장교 교무인 것이었습니다. 실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교구장님 이하 군종장교 선배들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대종사님과 스승님들께서 밝히신 평화의 의미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관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KCTC 군종 분야 준비에 A부터 Z까지 상대 측 여단 김도영 교무님과 모든 준비 부분을 또 공유하면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저는 전에 이제 소식 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좀 부담이 엄청 나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지원하면서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돕고 또 도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산 중사님께서 항일전쟁 시 제자들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징집되실 때 몽불위력이라는 글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자를 원자로 변형하여서 몽원위력이 새겨진 군종장교 완장을 차고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늘 일원상의 진리가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훈련에 돌입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1: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각 여단 군종장교로서 군종 임무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자 군종지원과 전시 상담, 출정 기도회와 승정 기도회를 비롯한 전이 고향 활동, 전투 스트레스 호소 장병 군종 지원, 야전 종교 행사, 사생관 교육, 긴급 장례식, 긴급 입교식 등 12일간 끊임없이 산속에서 장병들과 함께 먹고 자며 또 평화를 지키고 우리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0: 네, 이렇게 장병분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지내시는 동안 색다른 경험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장병들과 함께하면서 교우님 기도해주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종 교우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간부의 질문이 다시금 떠오르는데요. 교우님, 전쟁을 하면 살생을 하게 되는데 원불교에서도 살생, 살육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전쟁에 나서는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서 참으로 귀한 질문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1: 먼저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리와 교법을 따라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살생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 있는지, 망각한 전쟁이라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살생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들이 큰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고 이 땅에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서 그렇게 답변을 해줬고 질문의 당사자인 그 전우도 그것이 맞겠다고 옳다고 이렇게 다시 그 답변을 하였습니다.
0: 네, 이 질문을 계기로 또 한 가지 깨달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1: 네, 원불교 군중 장교로서의 역할이 명확해진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불교 군중은 국가의 평화라는 기틀 안에 시작한 종교입니다. 무분별한 살생과 전쟁을 멈추는 강력한 힘인 평화를 지키는 국군에 원불교 군중 장교로서 장병들에게 올바른 정신전력 도모와 인성 함양으로 강한 국군을 양성하는 데 또 기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올해가 원불교 군종 승인 2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뭔가 좀 많이 단단해지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원불교 군종 승인 20주년을 맞이한 해에 그리고 대각계 교절 봉축 기간에 두 원불교 군종장교 교모가 적으로 만나 전쟁을 하였습니다. 두 군종장교는 오로지 평화라는 목표 아래 장병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질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여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왕산 종보사님의 법문 말씀 따라 평화라는 큰 진리 아래 살생이 멈춰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보답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0: 네, 그 어느 때보다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사단의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김도훈 교무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정산종사께서 구금편 2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훈련이 없고는 실행하기 어렵고 준비가 없고는 성공하기 어렵나니 그러므로 훈련기와 준비기가 있어야 하나니라. 이 말뜻을 국군에 대입해 본다면 국군의 실행과 성공은 곧 작전과 평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12일간 진행된 모의전투 훈련에 임하면서 각 부대의 작전 실행력을 파악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 수호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저에겐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일상에서도 훈련과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힘든 훈련을 무사히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고 또 편안한 주말을 보내길 바라면서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3사단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3사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중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중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태연입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전해드릴게요.

금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치맛바람.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최인경 교도님의 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함께 나눠볼게요.

대문 밖은 거대한 운동장이었다.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가방을 방구석에 던져두고 뛰쳐나간 골목길. 특별한 장난감도 화려한 조명도 없던 때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웃음소리만으로 세상은 이미 꽉 차 있었다. 비석치기, 딱지, 공기, 고무줄 놀이. 손에 잡히는 모든 게 놀잇감이었고 발다는 모든 곳이 놀이터였다. 편을 나눌 때면 늘 인원수가 맞지 않아 누군가는 남기 마련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깍두기라는 마법 같은 역할이 있었다. 실력이 부족해 팀 승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도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다정한 배려다. 깍두기는 어디에든 스며들 수 있는 존재였고 우리는 그 작은 틈 속에서 이기는 법보다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먼저 배웠다. 물론 그 시절 놀이가 늘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편이 갈리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한동안 서슬퍼런 냉전이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내일의 해가 뜨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마을 한가운데로 모여들었다.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소수보다는 다수가 모여야 비로소 노는 맛이 났기 때문이다. 두세 명이 할 수 있는 놀이는 한계가 있었고 다수가 북적거려야만 오징어 게임이나 숨바꼭질 같은 커다란 즐거움이 완성됐다. 같이 놀아야 재미있다는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 앞에서 어제의 앙금은 녹아내렸다. 그렇게 놀고 싸우기를 반복하며 타인의 표정을 살피고 갈등을 봉합하는 전두엽의 근육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지금 골목길은 고요하다. 아이들은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는 대신 작은 사각형 유리창 속으로 침잠한다. 사람의 눈을 맞추기보다 매끈한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 문지르는 것에 더 익숙해진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고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나라는 개인의 성 안에서 기계와 대화한다. 물질 문명은 비약적으로 개벽하여 손끝 하나로 온 세상을 불러오지만 정작 아이들의 정신은 그 물질의 화려함에 포섭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정신 문명이 물질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시대다. 우리는 다시 그 투박한 골목길의 지혜를 빌려와야 한다. 차가운 기기 대신 거친 종이책의 질감을, 고독한 게임 화면 대신 친구의 땀방울을 보게 해야 한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원불교 개교 표현은 오늘날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외침이다. 소외된 이 하나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깍두기의 마음, 싸우더라도 다시 모일 줄 알았던 그 함께 문화가 부활할 때 비로소 아이들은 물질의 주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몸불기어 신문에 실린 최인경 교도님의 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글에 나온 것처럼 물질 문명의 속도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걸 따라가는 데에만 급급해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뭔지, 잊어버려선 안 되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Together.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 사무국은 지난 4월 28일 대각계 교절을 맞아 육군훈련소 연문의 교당과 부사관학교 충영교당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축식 후에 이어진 오찬에서 부사관학교장님과 육군훈련소 참모장님을 모시고 각 부대와 원불교 군종의 관계를 상생선연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원불교 군교당 곳곳에서 대각계 교절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며 깨달음과 나눔의 기쁨을 되새겼고 KCTC 훈련 중이었던 3사단 백골교당과 7사단 칠성교당은 야전에서 경축식을 진행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불교 정토회관 서울분원에선 대각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19일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제3보병사단을 방문해 400인분의 닭강정을 직접 조리해 나누면서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군장병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성무교당은 내일 5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법회 이후에 충북교구와 군종교구 출제가 교도를 대상으로 성무교당 건축불사 기도 봉고식을 올립니다. 무사히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강균성과 김장훈이 함께한 허니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퓨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경암교당 바구영 요타원 이윤경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자녀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우.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원인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R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레노.
2: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WS1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이라는 당신의 바람은 나에겐 힐링입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3: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21장 법.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원은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2: 이 말씀은 효타원 김효원 영가 어머님의 해탈 천도를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하며 생전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상주 불멸의 법신불 은혜 속에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길 염원하며 이원희, 이민희, 이용훈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이투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S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음방송 신곡 2시.
1: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 종사 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논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넷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의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7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레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흥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원음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1: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삼악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2: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소 한들 무엇하랴. 산천초모 변하는데 너라고 안변할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비봉산에 잠드셨나, 서장대에 잠드셨나. 달밝은 남강물에 물새우는데 님은 가고 노래만이 촉성루를 휘감도니 무정열차 차창가에 추억을 실어 그리운 님을 찾아 진주로 가자, 진주로 가자.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宽广。
1: 대종사말씀하시기를그대들이나의법을붓으로쓰고입으로말하여후세에전하는것도중한일이나몸으로실행하고마음으로증득하여만고후세에이법통의길이끊기지않게하는것은더욱중한일이니그러하면그공덕을무엇으로도가히헤아리지못하리라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환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군종의 시간. 참 바쁘게 흘러간 한 주였습니다. 그것도 사실 오늘이 되어서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늘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한 주, 한 달, 더 나아가 1년까지도 금세 지나가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쉼표 하나 찍기에 딱 좋은 오늘. 숨도 좀 돌리고 하늘도 쳐다보면서 여유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9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김현철 조지 드라이브.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5월 9일 군정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5월의 첫 주도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중간중간 잘 쉬어주는 게 꼭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고 느긋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3사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 만나볼게요.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이어서 한로로입니다. 영영.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3사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사단에서 군교하고 있는 김도훈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난 대각기 교절에 군교당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조금 늦은 원불교 대각기 교절을 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금 생소한 다른 곳에서 봉축기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KCTC 훈련 때문인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도훈 교무님께서 전해주시는 KCTC 훈련에 대한 생생한 소식들 들어볼게요. 훈련은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하신 거죠?
1: 네,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장장 12일간 인제에 위치한 KCTC 훈련이 있었습니다. KCTC는 과학화 모의 전투 훈련으로 가장 현실성이 높은 전투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련장 크기만 이미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 규모만으로 얼마나 큰 훈련인지 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아, 굉장히 크네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훈련장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여단급 쌍방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세 곳이며 그중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세계 평화를 위해 전방 여단 및 사단 군단 직할 부대들이 매 차수별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전에도 이 훈련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이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1: 네, 바로 상대 측 여단에 원불교 군종장교 교무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실제 전쟁에 가까운 묘사력을 갖추고 있어서 장병들이 전쟁의 실제 상황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양측의 군종장교가 원불교 군종장교 교무인 것이었습니다. 실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교구장님이야 군종장교 선배들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대종사님과 스승님들께서 밝히신 평화의 의미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관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KCTC 군종분야 준비에 A부터 Z까지 상대측 여단 김도영 교무님과 모든 준비 부분을 또 공유하면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저는 전에 이제 소식 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좀 부담이 엄청 나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지원하면서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돕고 또 도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산 종사님께서 항일전쟁 시 제자들이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징집되실 때 몽불위력이라는 글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자를 원자로 변형하여서 몽원위력이 새겨진 군종장교 완장을 차고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늘 일원상의 진리가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훈련에 돌입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1: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각 여단 군종장교로서 군종 임무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자 군종 지원과 전시 상담, 출정 기도회와 승정 기도회를 비롯한 전위 고향 활동, 전투 스트레스 호소 장병 군종 지원, 야전 종교 행사, 사생관 교육, 긴급 장례식, 긴급 입교식 등 12일간 끊임없이 산속에서 장병들과 함께 먹고 자며 또 평화를 지키고 우리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0: 네, 이렇게 장병분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지내시는 동안 색다른 경험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장병들과 함께하면서 교우님 기도해주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종 교무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간부의 질문이 다시금 떠오르는데요. 교무님, 전쟁을 하면 살생을 하게 되는데 원불교에서도 살생, 살육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전쟁에 나서는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서 참으로 귀한 질문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1: 먼저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리와 교법을 따라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살생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 있는지, 망각한 전쟁이라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살생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들이 큰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고 이 땅에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서 그렇게 답변을 해줬고 질문의 당사자인 그 전우도 그것이 맞겠다고 옳다고 이렇게 다시 그 답변을 하였습니다.
0: 네, 이 질문을 계기로 또 한 가지 깨달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1: 네, 원불교 군중장교로서의 역할이 명확해진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불교 군중은 국가의 평화라는 기틀 안에 시작한 종교입니다. 무분별한 살생과 전쟁을 멈추는 강력한 힘인 평화를 지키는 국군에 원불교 군중장교로서 장병들에게 올바른 정신전력 도모와 인성 함양으로 강한 국군을 양성하는 데 또 기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올해가 원불교 군중 승인 2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뭔가 좀 많이 단단해지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원불교 군중 승인 20주년을 맞이한 해 그리고 대각개교절 봉축 기간에 두 원불교 군중장교 교모가 적으로 만나 전쟁을 하였습니다. 두 군중장교는 오로지 평화라는 목표 아래 장병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질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여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왕산 종보사님의 법문 말씀 따라 평화라는 큰 진리 아래 살생이 멈춰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보답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0: 네, 그 어느 때보다 울림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 4단의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김도훈 교무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정산종사께서 구금편 2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훈련이 없고는 실행하기 어렵고 준비가 없고는 성공하기 어렵나니 그러므로 훈련기와 준비기가 있어야 하나니라. 이 말뜻을 국군에 대입해 본다면 국군의 실행과 성공은 곧 작전과 평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12일간 진행된 모의전투 훈련에 임하면서 각 부대의 작전 실행력을 파악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 수호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저에겐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일상에서도 훈련과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힘든 훈련을 무사히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고 또 편안한 주말을 보내길 바라면서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3, 4단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3, 4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중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중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 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태연입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전해드릴게요.

금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치맛바람.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최인경 교도님의 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함께 나눠볼게요.

대문 밖은 거대한 운동장이었다.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가방을 방구석에 던져두고 뛰쳐나간 골목길. 특별한 장난감도 화려한 조명도 없던 때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웃음소리만으로 세상은 이미 꽉 차 있었다. 비석치기, 딱지, 공기, 고무줄 놀이. 손에 잡히는 모든 게 놀잇감이었고 발다는 모든 곳이 놀이터였다. 편을 나눌 때면 늘 인원수가 맞지 않아 누군가는 남기 마련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깍두기라는 마법 같은 역할이 있었다. 실력이 부족해 팀 승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도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다정한 배려다. 깍두기는 어디에든 스며들 수 있는 존재였고 우리는 그 작은 틈 속에서 이기는 법보다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먼저 배웠다. 물론 그 시절 놀이가 늘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편이 갈리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한동안 서슬퍼런 냉전이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내일의 해가 뜨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마을 한가운데로 모여들었다.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소수보다는 다수가 모여야 비로소 노는 맛이 났기 때문이다. 두세 명이 할 수 있는 놀이는 한계가 있었고 다수가 북적거려야만 오징어 게임이나 숨바꼭질 같은 커다란 즐거움이 완성됐다. 같이 놀아야 재미있다는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 앞에서 어제의 앙금은 녹아내렸다. 그렇게 놀고 싸우기를 반복하며 타인의 표정을 살피고 갈등을 봉합하는 전두엽의 근육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지금 골목길은 고요하다. 아이들은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는 대신 작은 사각형 유리창 속으로 침잠한다. 사람의 눈을 맞추기보다 매끈한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 문지르는 것에 더 익숙해진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고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나라는 개인의 성 안에서 기계와 대화한다. 물질 문명은 비약적으로 개벽하여 손끝 하나로 온 세상을 불러오지만 정작 아이들의 정신은 그 물질의 화려함에 포섭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정신 문명이 물질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시대다. 우리는 다시 그 투박한 골목길의 지혜를 빌려와야 한다. 차가운 기기 대신 거친 종이책의 질감을, 고독한 게임 화면 대신 친구의 땀방울을 보게 해야 한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원불교 개교 표현은 오늘날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외침이다. 소외된 이 하나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깍두기의 마음. 싸우더라도 다시 모일 줄 알았던 그 함께 문화가 부활할 때 비로소 아이들은 물질의 주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최인경 교도님의 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글에 나온 것처럼 물질 문명의 속도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걸 따라가는 데에만 급급해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뭔지, 잊어버려선 안 되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Together.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 3무국은 지난 4월 28일 대각계 규제를 맞아 육군훈련소 연문의 교당과 부사관학교 충영교당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축식 후에 이어진 오찬에서 부사관학교장님과 육군훈련소 참모장님을 모시고 각 부대와 원불교 군종의 관계를 상생선연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원불교 군교당 곳곳에서 대각계 규제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며 깨달음과 나눔의 기쁨을 되새겼고 KCTC 훈련 중이었던 3사단 백골교당과 7사단 칠성교당은 야전에서 경축식을 진행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불교 정토회관 서울분원에선 대각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19일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제3보병사단을 방문해 400인분의 닭강정을 직접 조리해 나누면서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군장병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성무교당은 내일 5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법회 이후에 충북교구와 군종교구 출제가 교도를 대상으로 성무교당 건축불사 기도 봉고식을 올립니다. 무사히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강균성과 김장훈이 함께한 허니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나를 넘어뜨린다 나를 이기려 한다 거친 세상이 나를 제멋대로 흔든다 이제 어디로 가나 지금 여긴 어딘가 나의 손을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35장 법문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G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더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하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되나니라.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말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함은 외치요 양심의 대조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 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기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5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 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창승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엄마 박완서의 부엌을 펴낸 작가의 장녀 호원숙. 부엌을 가족 간의 사랑과 그리움을 나누는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손맛에 대한 추억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냈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은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 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어떤 것들로 기억하고 계신지요? 5월에 스쳐가는 모든 풍경들이 온통 따뜻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입은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스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첫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인도품 16장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니,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에 따라 혹 은혜 준 처지에서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에는 의리 없이 상대하는 것 등이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할 때에는 전일에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고 도리어 원진으로 변하여지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해서 서로 사귀는 사이에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는 할지언정 낮은 인연으로 변치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드뷔시의 달빛, 이사우 사사키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소중한 이 예외의 시간 가지게 됨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과 거슬리는 인연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서 공부하며 상생의 기운과 상생의 인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의 경계 속에서 스스로 공부 정도를 발견해가며 마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진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만나는 인연과 일 속에서 미처 마음을 챙기지 못해 소중한 공부의 기회를 놓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더욱 잘 챙기는 공부를 하기로 다짐하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제2교의품 17장 전서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 한 제자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를 여쭙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 감흥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위 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써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에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가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 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이 감흥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며 한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0: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0: 6.
1: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부산 이군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인생의 바다는 요동치는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고요한 모습을 마주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 평온해 보이는 어깨 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삶의 파도가 모질게 지나갔을까? 차마 남에게 꺼내지 못한 이야기, 어쩌면 자신에게도 똑바로 직면하기 두려웠던 풍랑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법문은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우는 참으로 생생하고 위대한 지혜의 말씀이 담긴 대종경 실시품 1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나를 만나보겠습니다. 한때의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봉래 정사로 오시는 도중에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태연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차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부동하신 태도와 자비윤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흐망함을 마지 아니하니라. 이 혼비백산하는 배 안의 풍경은 우리 앞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이곳저곳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하기도 하고 산불과 공장의 화마가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집어삼키며 홍수와 산사태와 지진은 평화롭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휩쓸어 갔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경제적인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나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에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나 혹은 과거의 깊은 상처로 인해 지독한 무기력증의 늪에 빠져버렸을 때나 우리 마음의 배는 방향타를 잃고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대종사님의 이 일화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맞아서 우리는 어떠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구조의 신호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등장합니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새와 같은 모습을 한이 여신은 아주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항해하는 선원들을 유혹해서 배를 난파시키거나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의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느냐고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떻게 살려고 하냐? 절망하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환경을 탓하고 원망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그 치욕 같은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평안한 낯빛으로 단호하고도 자비로운 음성으로 사람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그대들은 첫째, 정신을 수습하라. 둘째, 옛날 지은 죄를 뉘우쳐라. 셋째, 앞날의 선업을 맹세하라. 그러면 하늘의 힘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느니라. 오늘 저는 폭풍이라는 위기 앞에 어떻게 사람의 힘을 다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과 수행의 의미도 살펴보고 마음 공부 실천법을 살펴보면서 폭풍 속에서 반야선에 오르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늘의 힘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무작정 발버둥치며 거센 파도와 싸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발버둥을 멈추고 내 마음의 방향을 진리 쪽으로 온전히 돌려 세우는 가장 지혜로운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폭풍을 건너는 반야선에 오르는 길은 정신을 수습하는 일,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일,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분과 깊은 상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겪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개인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비교되는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센 풍랑을 만나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작은 조각배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길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정신을 수습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하라는 말입니까? 먼저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은 그 이유를 밖에서 몰아치는 거친 파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답입니다. 이성을 잃게 된 진짜 이유는 거센 파도가 아닙니다. 정신을 잃게 되는 진짜 이유는 그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거친 파도라는 외부 환경에 내 마음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은 내 스스로가 만든 것이지 거친 파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을 잃으면 하늘의 힘도 닿지 않는다고 준엄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극심한 불안과 무기력이 찾아올 때 요동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의식을 뿌리내리는 그라운딩 기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회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접지, 그라운딩, 그것을 하는 것처럼 요동치는 감정에너지를 몸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산시키는 원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여기 내가 발딛고 있는 땅, 현재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안정을 찾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우리의 수행법으로 단전주 선법과 염불과 좌선법이 맞닿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단전으로 호흡을 세 번 들이켜 내쉬어 보십시오. 속으로 청정주나 일원상 서원문 혹은 염불을 한 차례씩 암송해 보십시오. 요동치는 생각의 파도를 따라 끌려다니지 말고 잠시 멈추고 내 안에 고요한 중심에 무거운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 수습이자 마음의 안정을 찾는 대치법이고 사람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길이며 하늘의 힘을 부르는 위대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더 손쉬운 명상, 마음 공부법도 있습니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서 곧 비가 올 것 같다. 그렇게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아,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었구나.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가슴이 콱콱 막히는구나 하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번째는 단전의 호흡 집중하기입니다. 배심 한번 챙겨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단전주 호흡 배심! 깊은 외로움이 다가와도 단전의 기운을 주하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배심! 이렇게 청정한 기운, 본래 마음, 본래 온전한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번뇌가 너무 많으면 염불일성으로 마음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입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 잘 참고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거친 파도와 싸우느라 지친 나 자신을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저녁 명상과 일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자주 하다 보면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폭풍을 건너는 반야선에 오르는 길은 참회하는 것입니다.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청정함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는 것은 지금 얽힌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과거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폭풍이 몰아쳐 배가 뒤집혀 생명과 재산을 다 잃을 만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라고 일갈하신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정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회를 하게 되면 무겁고 어두운 업장이 사라지고 맑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게 되면 무겁고 어두운 업장이 사라지고 맑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라는 것은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의 집으로 편안하게 귀가하라는 것입니다. 정전 참회문에 이르시기를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날로 선행을 한다면 옛날 업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아니하면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멀어진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주 괴롭히는 것은 무기력함입니다. 이 무기력함은 스스로를 자주 심하게 자책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기를 늪으로 수렁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 것이고 손과 발을 스스로 올가매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넉넉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비 혹은 자기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참회라는 것은 나를 가혹하게 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로서는 참 애썼다.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이렇게 다독이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리석었던 집착과 원망을 눈물로 맑게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5년이 지났습니다만 며칠 전 아버지에 대한 일기를 쓰면서 참회의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이미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와 연민의 마음으로 모두 다 정리가 되었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너머에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저항과 원망심이 그때의 경험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일기를 써 보았습니다. 그 도달점은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무능하셨다라고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으로 여섯 동생들을 교육하고 보살피셨기에 우리 가족은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리셨고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며 아버지의 태도를 원망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지난날 아버지에 대한 저항을 정직하게 마주한 순간에 진정으로 저는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꺼이 빚을 지셨고 빌린 돈 이자를 갚는 것은 형제 사이라도 당연한 것이었고 책임 있는 처사이셨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제 생각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대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부모님의 희생만 받아먹고 살았던 참으로 무능한 자식이었습니다. 더욱더 후회가 되는 것은 자식으로부터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자식의 눈초리를 느끼셨을 아버지는 얼마나 깊이 외로우셨을까? 그것을 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일기를 쓰고 나서 정말 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정말 기쁘게 아버지의 영정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자유롭고 아버지를 생각하나 나를 생각하나 흐뭇하고 평안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라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애도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진실을 가슴 깊이 깨우쳤습니다. 이처럼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하고 숨겨져 있는 마음을 드러내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할 때 나를 옥죄던 죄업의 결박은 봄눈 녹듯 풀려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폭풍을 건너는 반야산에 오르는 세 번째 길은 앞날의 선업을 맹세하자, 소원의 확립과 희망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정신을 수습하여 요란함을 잠재우고 참회로 묵은 짐을 덜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절망을 끊고 희망의 돛을 올리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선업을 맹세한다는 것은 그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정도의 가벼운 다짐 정도가 아닙니다. 선업은 선행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게 남은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세상을 위해서 나눠 쓰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 선행을 하루, 이틀, 1년, 2년 쌓아갈 때 선업이 됩니다. 선업을 쌓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서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업을 맹세할 수 있도록까지 마음 공부하는 법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한 다정한 선언을 해봅시다. 자책을 하는 대신 나를 꼭 안아주는 마음으로 자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내 잘못이 아니야. 충분히 잘 버텼어. 이렇게 나의 선언을 내 입으로, 내 소리로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좌선이 끝나면 우리의 다짐!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세상 이룩하자. 이렇게 저는 두 번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는 내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로부터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 앞에 서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 나의 평화를 망치게 하지는 않겠다 하고 나의 마음가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일상 속 아주 작은 실천을 약속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겠다. 가슴이 답답할 때는 깊게 단전 호흡을 세 번 하겠다. 이렇게 나의 실천을 거듭하며 나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쁨을 자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소원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변의 맑은 기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고 나의 목표를 굳게 하고 자주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의 힘이 쌓이면 거룩한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던 과거와의 질긴 악연이 끊어집니다. 억울한 상처와 미움에 칭칭 얽매여 있던 마음과 착심에 얽힌 고리를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수습하고 옛 일을 참회하고 선업을 맹세하는 서원을 세웠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마침내 열리는 살길, 하늘의 힘이 감흥한다 하셨습니다. 대종경 본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시다.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이것이 바로 진리의 응답, 하늘의 힘, 천력의 감흥입니다. 내가 밖으로 뛰어나가 두 팔로 거센 파도를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요동치는 마음 하나를 고요히 다스려 진리의 방향으로 돌려놓았을 뿐인데 나를 집어삼킬 듯한 그렇게 덤벼들던 외부의 거친 환경마저 기적처럼 평온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감동시킬 만한 요소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도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켰다는 기적을 우리가, 내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며 뜻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타력 병진의 진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돕고 세상을 돕고자 하는 서원을 세운 자의 손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굳게 잡아주십니다. 이 맹렬하고도 맑은 서원의 불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두운 업장조차 녹여냅니다. 뼈아프게 치러야 할 과거의 무거운 과보조차도 지금 이렇게 쌓아올리는 선업의 에너지 덕분에 깃털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천업을 돌파하고 정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과 이 척박한 시련이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벅찬 은혜였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시련 후의 성장이라는 믿음이 섭니다. 원망 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의 생활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참다운 상생의 살길이 찬란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대종사님의 이 거룩한 법문을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예외를 마치고 교당문을 나서시는 교도님들에게 그 손에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언제든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무형의 닻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서원의 돛을 세워서 반야선에 태워드리고 싶습니다. 승선하실 분은 우선 자책을 멈추고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소리내어 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훌륭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승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는 타인들을 향해 저 사람의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하며 은은한 기도를 보내시면서 승선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미움이 녹아나고 은혜가 싹틀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아주 작고 사소하게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승선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극한 인력과 크나큰 철력을 하나로 합하여 앞으로 어떠한 거센 파도가 내 삶을 덮쳐오더라도 유유자적하게 그 물결을 타고 넘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하는 설명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이시여, 오늘 저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중을 살려내신 대종사님의 숭고한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삶의 위기가 닥치면 환경을 원망하였고 과거의 상처와 자책에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내 안의 맑고 밝은 본성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엎드려

커다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거센 풍파가 몰려온다 하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의 위력을 얻어서 늘 보온과 감사, 평온 속에 살아갈 것을 굳게 서원하오니 저희의 앞길을 자비 대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쿠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리불공에 대해서 연삼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2: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존경하는 대상이 있는데,
1: 네.
2: 사실로 되어는 하늘과 땅과 사람과 초목보다는,
1: 네.
2: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1: 예.
2: 보이지 않는 세계를 훨씬 더 섬기려고 하고, 두려워도 하고,
1: 네.
2: 은혜를 입으려고도 하고,
1: 그렇습니다.
2: 소망을 빌기도 하고,
1: 네, 네.
2: 그런 성질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1: 네.
2: 불공은 사실은 그 공짜가 공양한다는 공짜거든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네.
2: 공들인다는 공짜가 아니고,
1: 예.
2: 공양 올린다는 공짜예요.
1: 공양 올린다는.
2: 그래서 사실 제사, 제례,
1: 네.
2: 돌아가신 후에 영가를 위해서 제례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영가를 위해서 섬기고,
1: 네.
2: 아버지 영가로부터 어떤 은혜와 유력을 얻고자 하는,
1: 네.
2: 그런 그 섬기는 도에 불공 뜻이, 큰 뜻이 다 있죠.
1: 아, 섬기는 도에. 네.
2: 실은 알고 보면 불공은 꼭 신앙에만 속한 건 아니에요. 진리불공은 사실은 공부면에서 속한 것이죠.
1: 네.
2: 그래서 꼭 엄격하게 그 교리도에 보더라도 사은은 불공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실제로 해보면 공부면에서도 불공이 없지 않다. 섬기는 마음이 공부에 큰 영향을 준다.
1: 네.
2: 이렇게 느껴져요. 사람은 하늘로부터 천운이라고 그러죠. 천운을 입고자 해요.
1: 아, 예.
2: 아, 천운을. 무엇인가로부터 위력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불공의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 불교에서는, 제가 말하는 불교는 범불교,
1: 네.
2: 입장에서 본다면,
1: 네.
2: 부처님을 섬기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1: 네.
2: 그걸로 불공의 뜻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네.
2: 그래가지고 향도 올리고,
1: 네.
2: 과일도 올리고,
1: 네, 네.
2: 꽃도 올리고, 네.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1: 예, 예.
2: 그러므로 그 의미를 볼 때 섬기는 거, 부처님을 섬기는 거, 예불,
1: 예.
2: 섬기면서 예불하고 하는 것을 불공으로 돼 있어요.
1: 예.
2: 근데 그 불공을 의미를 더 확대해가지고, 훨씬 더 광범한 뜻이 있다.
1: 네.
2: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상만으로 추모하는 그런 상대를 위한 불공도 중요하지만은,
1: 네.
2: 살면서 불공 의미를 충실히 실천에 옮기고 연구해 보고 증득해 보면 실제 세상에서, 사실적인 세상에서 은혜와 위력과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많고 확실하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진리불공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불공, 사실불공이 더욱 중요하다.
1: 예.
2: 앞으로 오는 세상은,
1: 예.
2: 진리불공보다도 사실불공을 더 크게 알고 위대하게 알고 더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아져요.
1: 네.
2: 실제로 우리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어요.
1: 네.
2: 탈종교, 종교를 찾고 이탈하고자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실지불공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에 나에게 돌아오는 고를 면하고 하고자 하는 바가 성취되고 이런 뜻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사실적인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행동과 작용을 찾아서 그걸 얻게 되는가. 그에 더 역점을 두고 관심을 두는 세계의 변화가 되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물으신 진리, 바와 같이,
1: 네, 진리불공.
2: 진리불공에 대해서 불공을,
1: 네.
2: 줄 알아야,
1: 예, 예.
2: 사실불공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1: 예.
2: 사실불공을 하는 깊은 뜻은 진리불공을 하자는 것이에요.
1: 네.
2: 사실만을 가지고 불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속에 내재해 있는 진리,
1: 네.
2: 그를 향해서 불공하는 것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처럼 탈종교, 종교를 벗어나서 무슨 명상이니 무슨 무엇을 바라느니 이런 따위의 행동을 하는 것은 네. 매우 모순된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2: 왜냐하면 지극히 깊고 심오한 진리의 세계를 떠나서 사실의 세계에서 구한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허무한 것이죠. 허무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장해가지고 자꾸 종교를 몰려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자기 갖고 있는 지금 몸이 자기가 해하고 있는 이 생활이 마음과 몸과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네? 마음이라는 것이 진리를 떠나서는 큰 마음을 이룰 수 없는 거고 마음은 진리를 떠나서는 참된 마음을 이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떠나서 무엇을 구하고자 한다? 그거는 대단한 큰 착각이다. 우리 어렸을 때 큰 바위 얼굴 네, 배웠죠?
1: 네.
2: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총경해서 큰 바위 얼굴을 내면 큰 바위 얼굴을 자꾸 닮아가기를 원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 네, 그런 네. 얘기거든?
1: 네.
2: 그와 같은 거예요. 큰 자리를 섬기고 모시고 닮아가기를 원하면 작은 자리가 섬기게 되지만은 큰 자리를 놓아버리고 작은 자리도 큰 자리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작은 자리에 공을 들이면 그 공은 큰 공이 되지 못한다. 네.
1: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묘한지라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찾지 않다가 생활의 변화가 오면 좋을 때는 안 찾는데 이게 무엇이 안 되면 찾는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어떤 좀 생각하십니까?
2: 그렇죠. 불가사의한 위력이라는 것은 형상 없는 세계로부터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네.
2: 불가사의한 이적 같은 도저히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적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그는 그 형상 없는 세계로부터 되기를 원하지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드문 일이죠. 진리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진리를 섬기고 진리를 모시고 진리전에 공양을 올리고 진리전에 공을 드릴 때 진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관점 아니겠어요? 진리라고 하면 대개 형상 없는 공돌이, 무돌이 그렇게 진리의 세계를 더우 잡았어요. 그리고 색과 공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사실은 반자심경에도 색즉 공, 공즉 색,
1: 네.
2: 공은 다름이 아니고 색이요. 색은 다름이 아니고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1: 네. 자,
2: 즉사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1: 예.
2: 즉이라는 건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1: 예.
2: 그와 같이 옛날에도 다 서강문님 전님도 다 현실 세상이라는 것은 현실 네가 현실로 보니까 그러지 그건 바로 진리다. 그렇지 않아요? 너가 현실로 보는 것 그것이 착각을 이루고 집착을 이루어서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뿡 빠져 있는 것이지 현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 말씀 진리가 따로 있지 않다.
1: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내역은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원이고 사원의 내역을 말하자면 우주마녀 그 다음에 허공법배가 부처가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2: 그렇지.
1: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저희는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허공법계라고 하는 이게 좀 대중이 잡기가 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 그걸 쉽게 말하자면
1: 네네.
2: 허공이라는 것은 네. 네 마음을 비워라.
1: 네.
2: 법계지, 사실이지, 그런 따위의 말을, 생각을 지워버려라.
1: 네.
2: 아시겠죠? 진실로 아주 그 착한 자리에 들어서
1: 네.
2: 그때 깨달음,
1: 네.
2: 깨달음으로 알아라. 그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보아, 양면으로 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면으로 보는 이런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살해를 하니까
1: 네.
2: 그런 것이지
1: 네, 네, 네.
2: 그런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통달한 직연
1: 네.
2: 각득한 자리에서는 본래 둘이 아니거든요.
1: 네네네.
2: 예, 불교도 본래 불임은 사상 아닙니까?
1: 네.
2: 일체 유심조 불임은 사상이거든요.
1: 저도 어느 때, 어느 때까지는 내 마음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론상의 내역은 사원이고 사원의 내역은 우주 만유에 편반되어 있다는 것을 연말을 하면서 아, 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주 만유에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과 우주 만유도 둘이 아닌 것 같고 상대와 내 마음도 둘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2: 그런 게 쉽게 말하자면 주사님이 견성오도 했구만.
1: 느낌 받았을 뿐입니다.
2: 그런데 그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1: 아, 네네.
2: 그런 면을 보면 그래요.
1: 아,
2: 아시겠죠?
1: 네.
2: 대령과 계령을 배우고 있잖아요.
1: 예, 또 네.
2: 대령과 계령을 배울 때 과연 대령이란 무엇을 말하며 계령은 무엇을 말하냐 할 때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다가 아 깨닫고 보니까 우주 전체가 내 마음이로구나.
1: 네. 네.
2: 이렇게 통개념으로 깨달았다 그 말씀이죠. 그때
1: 네.
2: 아 계령은 없는 것이로구나. 계령은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하면, 착각에 빠져버려요.
1: 예, 하면 안 되죠.
2: 그게 불교 우묘예요.
1: 네, 네, 네.
2: 거기 참 중요한 거예요.
1: 네.
2: 잘못하면 빠져버려요.
1: 네, 네.
2: 우리가 저, 모구 소도성, 십도성 있었죠. 옛날 건데 지금 네. 없어져 버렸지. 불가에서 하던 것이라 없어져 버렸는데, 그 끝에 가서, 이론상만 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1: 없습니다.
2: 소도 없고,
1: 아무것도 없어요.
2: 소치는 네. 목자도 없고,
1: 네.
2: 아무것도 없고, 이론상만 남았어요.
1: 네, 네, 네.
2: 그걸 보고 아 계령은 없는 것이구나.
1: 계령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2: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1: 네네네.
2: 계령은 곧 대령이고 대령은 곧 계령이에요. 계령이 모아서 대령이 된 것이죠.
1: 네네.
2: 실제로는요. 대령은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1: 모두가 대령이니까.
2: 아 그럼 아니 네. 내 안에 대령이
1: 네, 들어
2: 내 안에 마음이 대령이다 이 말씀이죠.
1: 네, 오늘
2: 천상천하 유아독존
1: 예.
2: 아시죠?
1: 네.
2: 내가 대령 안으로 들어가 버리느냐, 대령을 내 것을 만들어 버리느냐.
1: 네.
2: 이것이죠.
1: 머리가 시원합니다.
2: 천상천하 유아독존 계령이라는 것은
1: 네.
2: 그렇게 개다 대체 대다 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지 마세요. 둘이 아니에요.
1: 정산종사 법원제에 원불 신앙을 하자는 것은 내가 부처로 아는 것이다 라는 법문이 계시잖아요. 이 부처는 나에게도 있지만 우주의 편만하기도 있을 수 있다. 내 부처님 우주 부처님 그건 둘이 아니까 하나다.
2: 그렇죠. 나도 자꾸 노인일수록
1: 네.
2: 이제 죽음이 가까울수록 모든 교법이 단일화돼요. 아주 간명해져요. 화두 하나로 남아요.
1: 그게 오히려 더 간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글을 소개하자면
1: 네.
2: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 표준이 됐어요.
1: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2: 이론상 부처님은 안에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목전사. 목전에 형형하고 광명한 것이 이론상 부처님 아닙니까? 목전에 있는 이론상 부처님이 바로 나다 그 말씀이죠. 흔히 하나인데 하나이면서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은 내가 왜 지금 나로 있습니까? 그는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나가 지금 나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유정무정이 다, 돌멩이도 그래요. 돌멩이도 꼭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돌멩이가 되고 진리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우주 만물이 전부 그와 같아요.
1: 네.
2: 같은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지어서 자기를 이룬 것 뿐이죠. 그러나 근본은 다 하나이시다. 그거죠. 오늘 진리불공.
1: 네,
2: 진리불공은 네. 그러한 통개념, 깨달은 그런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고 미물을 대하고 무정물을 대하고 생사를 대하고 이게 문제예요. 죽을 때
1: 네.
2: 생사의 변화를 그걸로 대하고 아셨죠? 고락의 변화, 고락의 변화를 그걸로 대하고 그게 고락의 변화를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이러고 탁 대하면 모두 극락이죠. 극락이죠. 그러니까 아파도 말이죠. 아파도 제가 지금 실제는 아파서 좀 죽을 중이에요. 사람들은 나보고 인사님보다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사님도 나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1: 안 돼, 그렇다.
2: 그러니까는 내 생각으로는 저 양반은 속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렇다 말이죠. 표준을 부리면 둘 아닌 자리 그 자리에 딱 두고 이론상은 광명과 진리로 모든 것을 이론상은 광명과 진리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후생 태어날 때도 이생 죽어갈 때에도 지금 고락간에 모든 경계를 대할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깨어날 때에도 언제나 그 화두 하나로 딱 집결하면 참 대인전물 누구 앞에도 당당하지요. 당당해요. 생사 앞에서 담대하고요. 그런 정신적인 양식이 되니까
1: 네.
2: 이 진리불공 아닙니까? 일원상 부처님은 일원상 부처님이 진리 아니세요? 일원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으로 이 불공이란 말이죠. 진리불공이에요. 그렇잖아요. 진리라는 말에 붙어서 그러지 사실은 진리와 사실이 둘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행해 보면 꼭 그와 같은 것을 수행 과정에서 자꾸 깨달아야 돼요.
1: 네.
2: 아 이래서 진리와 사실이 둘이 아니로구나.
1: 저도 이번에 이제 경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시경을 해놓고
2: 오.
1: 이제 다음 날 내시경에 대한 판단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제가 아팠던 그 기억이나 오래 끌고 왔던 그 장기간의 투병이나 이런 걸 봐서. 절대적으로 의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은 안 올 것이다.
2: 오.
1: 이렇게 저의 느낌에, 아직 이제 날이 새면 이제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제가 밤새도록 천두품에 나오는 생사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 같고, 숨을 들어셨다 쉬었다가 하는 것 같고, 해가 떴다 지었다 하는 것도 같다. 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가 모릅니다. 그렇지. 이게 다녀오는 길이다.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의사한테 가자. 의사한테 가서 평온한 마음으로 갔는데 엄청난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도 평온하더라고요.
2: 그러죠.
1: 준비를 해가지고 가니까.
2: 하니까.
1: 그런데 또 한 가지. 4시간 제가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깨어나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법복을 입고 교당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의식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2: 그렇지.
1: 의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신 법복을 입고 이렇게 납차를 차고 교당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괜찮구나. 아, 그런 느낌을 좀 이번에 좀 큰 경험을 했습니다.
2: 그게 최후 일념이 최초
1: 일념. 네, 그래서
2: 그죠.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1: 네.
2: 이 표준을 저는요, 되게 생사거래를 이 몸 벗어버리고 후생 몸 받아서 또 오지. 이 공부 이 사업을 후생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성불에 이르지. 이런 원력으로 수행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정경에 보면 소태산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을 받지 아니하고
1: 예.
2: 영단만으로
1: 예, 예.
2: 수양에 전문하는 수행자도 있나니라.
1: 예, 법문이 있습니다.
2: 있지요?
1: 네, 계십니다.
2: 꼭 내가 후생에 오리라는 지각만 갖고 살지 말고 몸받지 아니하고 수양의 전념하는 그런 영적인 광명과 위력을 얻으리라 하는 신념으로 갖고 산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후생에 오더라도 그 이상의 보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1: 짱짱한 실력, 내면적 실력 아닙니까?
2: 네. 네네. 그러니까 꼭 오리라는 상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1: 네.
2: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진리불공 아니겠어요?
1: 자생불공.
2: 진리불공. 네, 그렇습니다. 진리불공이라는 것은 생사를 해탈하고 생사를 자유하고 고락을 해탈하고 고락을 자유하고 생사고락을 해탈하고 자유하는 것, 그것이 진리불공 아닙니까?
1: 네.
2: 그렇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된 것은 이러고 저러고 안에 다 진리불공에 속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1: 네. 14세기 유럽에서
2: 예.
1: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유럽의 인구 전체를 절단내버리는 그런 대흑사병 유행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괜찮다, 성직자도 괜찮다고 하는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성직자도 흑사병으로 죽어나가고 교회도 다 엉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흑사병이 들어간 이후에 드디어 이제 유럽의 휴머니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의 힘을 얻어서 영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가를 막론하고 일반인도 어떻게 진리를 내 가슴에 갖고 어떻게 불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2: 마음에 답이 있다는 말이 솔직한 대답이죠.
1: 마음에 답이 있다.
2: 그래서 우리 불가의 일체 유심조 생각하는 거 그거를 법도 있게 해라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으로 번지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 업력으로 남아서 다음에 생각이 그 습관 업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중생이라 한다 그 말씀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가장 쉬워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1: 네.
2: 그 생각하는 마음을 시초에
1: 네.
2: 잘 쓰라. 대중사님 말씀 가운데는 항상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1: 네.
2: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이 꼭 존재되거든요.
1: 예, 예.
2: 그거를 지혜롭게 하라. 최초의 작용, 그것을 법도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진리불공이다. 첫째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사사물물하래. 돌이나 초목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허공법계나 모든 게 같이 갈맞아 있으니
1: 네.
2: 너가 그를 대할 때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공경심이 참 훌륭한 마음입니다.
1: 네, 네. 공경심.
2: 공경심.
1: 네, 네.
2: 공경심.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정성으로 대하고 그렇죠?
1: 네.
2: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정성으로 대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잘 대하면 그는 참 가마의 독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리불공이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린 것, 그것이 진리불공의 초보이고 그 다음엔 내가 모든 상대를 당해서 그도 진리이시니 그도 부처이시니 부처님처럼 섬기고 정성스럽게 공양하라. 그것이 진리불공의 두 번째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불공. 그렇다면 이 온 세계가 극락으로 영생으로 그런 세계로 화해해 가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1: 네.
2: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1: 제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2: 불공은 참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1: 네.
2: 끊임없이 해야 그래야 공을 이루어요. 나는 아까 이론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어제 무너지냐면 그 정성 그것 때문에 무너지더라니까요. 근데 네. 동생들은 나보고요. 인산 오빠는 정성이 제일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정성이 제일 부족해. 나도 모르게 끊어져 버리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수행의 마군이죠. 이것이 탁 짚어서 말할 때 진리불공이라고 말했죠.
1: 건축가는 건축물을 남기고 음악가는 그 음악이라고 하는 소리로 남기는데 우리 종교인은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불공과 사실불공, 이 불공의 방점을 찍어서 만유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그 흔적을 좀 남겼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오늘 진리불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2: 좋은 말씀.
1: 감사했습니다.
2: 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르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이 시간에는 실지불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실지불공에 대한 그 교과서적인 예화가 교육편에 나와 있습니다. 실상사로 가는 노부부가 대종사님께서 어디 가느냐, 우리 며느리가 불효해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하러 갑니다. 죄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며느리에게 있다. 며느리에게 부처님을 받들듯이 공경하고 유해져라. 그렇게 성공하는, 불공에 성공하는 그 모양이 교육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그 예화를 남겨주셨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극명한 실지불공을 남겨주셨습니다. 실지불공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부분에 또 어려운 부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실지불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인사님의 본문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 뭐요? 진리불공은 위력을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사실불공, 실지불공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1: 은혜를 구하는.
2: 예. 그래서 거기에 지혜를 하나 보태면, 진리불공은 위력과 지혜를 구하는 불공이고,
1: 예,
2: 실지불공은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불공이다.
1: 예.
2: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주체가 그래요. 그 전에 이론상과 사은에 대한 말씀도 맥락이 같아요.
1: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네. 들으시는 분은 중복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중복되는 것이 큰 공부입니다.
1: 네.
2: 반복하는 거,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1: 네.
2: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정면으로 생각해보고, 반복해서 굴릴 때, 그때 지각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사님 오다하고 대화 가운데 중복되는 말이 혹 있어도, 그거를 성가시럽게 하지 말고,
1: 네. 네.
2: 공부 삼아서 잘 네. 들으면,
1: 네.
2: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오늘은 사실불공, 실지불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니까, 실지불공은 참 광범합니다.
1: 네.
2: 복잡하고요.
1: 네.
2: 또 아주 합리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1: 네.
2: 그러니까 어렵기로 말하면 실지불공이 훨씬 더 어렵죠.
1: 네.
2: 그 수많은 사람의 성질, 지혜, 능력 다 촌탁해서 거기에 맞춰야 되니.
1: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관역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관역이 움직이는 성향을 그걸 맞춰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2: 그게 더 어려운 거죠.
1: 관역이 움직이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2: 그래가지고 실지불공의 허망량을 보고 진리불공의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고다. 에?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짧다. 뭐 이런 말들이 다 송두리째 묻어버려야 돼요. 사실불공을 잘하면
1: 네.
2: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사실불공을 잘 배워서 불공답게 불공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실지불공을 하는 사람을 건성 나발로 사는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뭐 허는 척 한다. 그거 참 잘못된 결례예요.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종교인이 세속화되는 거. 이건 참 막아야 돼요. 아, 그건 참. 그래가지고 해탈도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돼요. 실지불공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예. 출가 제각안에 실지불공의 시금석은 교화예요.
1: 교화.
2: 교화에 성공을 해야 실지불공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또 자녀와 가족과의 화합이에요. 한 가족이 부모, 자녀가 한 세대의 가족이 화목하고 은혜로운 가정을 이룩한다는 거, 이거 실지불공 그 사실적인 표준이죠.
1: 저는 그 교전봉독을 하면서 이론상 내용은 삼라만상의 이론상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경외심을 놓지 말고 불공하라. 이 부분에 제가 상당히 그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으로 벌려있는 모두가 다 응화신이니까 법신불 이론상 모시듯 공경심을 놓지 말자. 그런 게 이제 줄을 잡으면 좋은데, 실지불공만 뭘 하다가 보면은 아까 봤듯이 관역이 움직이듯이 못 맞추면은 저쪽도 서운하고 이쪽도 서운하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2: 그러죠.
1: 그런 부분은 이제 마음 공부며 수행이며 어떻게 표준을 또 잡고 나가야 될까요?
2: 제가 오래전에 얘기인데,
1: 네네.
2: 항사님하고 저기 부산교구에 공타원님이 계세요.
1: 네.
2: 저하고 서희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었어요.
1: 네.
2: 항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니? 아, 금강산 같다.
1: 아.
2: 마음의 금강산을 보아야 금강산이지. 그런 말을 했어.
1: 아.
2: 내가 그래서, 아, 참, 항사님 그 명답이요. 명언이요.
1: 네.
2: 그렇게 말한 일이 있는데, 실지불공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세계인데, 진리불공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실지불공이 되지 않아요. 그보다 선행해서 마음에 진리불공이 있어야 실생활 사실세계에 사실불공이 되는 것입니다.
1: 내 안에 이론상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
2: 그렇습니다.
1: 네네네.
2: 그렇습니다.
1: 네.
2: 이론상 부처님을 내 안에 먼저 모셔야,
1: 네,
2: 저 이론상 부처님을 모실 수가 있지. 나는 모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념으로만, 생각으로만 굴리고 오면은, 네, 실제로는 모시는 일이 없어요.
1: 안 맞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2: 평범해져 버려요.
1: 네네, 네.
2: 사람이 평범해져 버려요.
1: 예, 예, 예.
2: 그러니까 그걸 참 주의해야 돼요.
1: 네네.
2: 이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주 저 주문 외우듯이,
1: 네,
2: 연불 외우듯이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항상 마음으로 염해요.
1: 예.
2: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 사사물물에 파급이 돼가지고 실지불공이 되는 것이죠.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은 둘이 아니에요.
1: 아, 그런데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진리불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몰라도 교양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의 그런 걸 보면 감동받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2: 아, 그렇죠.
1: 그 어느 도시에서 휴지 이런 걸 주워 가지고 이제 팔아서 연명을 하고 있는 그 저기 할머니 조모 가정이 있었는데, 이 길을 내려가다가 이 니아카를, 말하자면 수레를 놓쳤단 말이에요. 둘이 이제 어떻게 가도 놓쳤는데 그게 쭉 내려가다가 밑에 그 조금 받쳐 있는 차를 하나 딱 받았어. 아,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차가 국산 차도 아니고 외국 차야. 어찌 이걸 다 갚을 것이냐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던 부부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바로 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차를 잘못 받쳤습니다. 저 안쪽으로 받쳤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차를 잘못 받쳤기 때문에 내 잘못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명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거기를 못 따라가면 대중사님께 또는 진리가 아이고 이것더라 혀를 찰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제가 정신을 더 차리고 법신불 이론상의 내용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젖어 있고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2: 그렇습니다.
1: 그 내 마음을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느냐가 극명하게 갈린단 말이에요.
2: 그렇습니다.
1: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말씀
2: 그러니까 중국 격담에도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1: 네, 항심, 항산과 항심이 있다. 네.
2: 그러거든요. 그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삶이 넉넉해야 좀 모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양해심이 있고
1: 그렇게
2: 나는 건데
1: 그런 것 같습니다.
2: 우리는 너무 급급해요. 그러니까 그런 참을성이 없고 ESG가 좀 부족한 것은 그런 탓도 많죠. 그런데 아까 그 주사님이 말씀하신 네네. 그런 여유 있고 넉넉한 그런 행동은 신법은 참으로 희귀한 일이죠.
1: 그렇습니다. 네.
2: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고 좋겠어요.
1: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감명을
2: 받았다. 그렇죠. 감동 거죠.
1: 네.
2: 우리가 실지불공 중에서 제일 요긴한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격이에요.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아니,
2: 저 사람의 성격을 내 성격도 이해해야 되지만
1: 네.
2: 저 사람의 성격을 잘 파괴하는 거, 잘 알아차리는 거, 부부간에, 자녀간에, 동지간에.
1: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그걸 잘 파악해갖고 너는 그러니까 대개는 그래버려요. 그리고 딱 치워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잘 교화해가지고 그걸 잘 응용하고 그걸 선용하는 이렇게 지극히 높은 경지의 신법을 씀으로써 그것이 이제 실지불공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사체에 얽매이지 않고
1: 네.
2: 근데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1: 저쪽
2: 바라는 것이 있어요.
1: 네, 바라는 것이
2: 네. 바라는 것, 제가 나를 향해서 제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을 세우고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파지함으로써,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그를 접근할 수가 있고 내가 그걸 불공의 대상으로 상대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공덕이, 은혜가, 지혜가 밖으로 그냥 오나요? 세상에서 그냥 오는 것은 없어요. 내가 줌으로써 오지요.
1: 네.
2: 그와 같이 이 실제 불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알아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요. 그러시면서 내가 그에게 구하는 말을 호소한다든지 접근해 가면 나도 성공하고 그도 성공하고
1: 네.
2: 이렇게 해서 그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돕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누가 나를 돕는다면 얼마나 그를 감사하고 은혜를 알겠어요. 그것이 실지불공이에요. 제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은혜로 구하는지 잘 이해해서 그쪽을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죠.
1: 네.
2: 저 사람은 건강해서
1: 네.
2: 그게 밥 먹고 식기를 자기 손으로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 네네.
2: 괜히 가서 식기를 이렇게 옮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1: 네네.
2: 어? 건강치 못해서 그런다면 당연히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미덕이지만은 그런 것과 같아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치 않으면 구태여 내가 응할 필요는 없다. 그 원하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은혜를 심어주면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고 실지불공을 잘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짐승도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원로원에 있는 개도 말이죠. 눈치 보면 이것이 어떻게 영리한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개 눈을 봐요. 내가 개 눈을 봐도 저놈이 눈치 빠르다.
1: 누가 자르는지 누가 보던지 금방 합니다.
2: 그러죠. 그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도우면서 내가 첫째는 교화의 상대로 교화를 하고 내가 그로부터 은혜를 입을 일은 은혜를 입고 이것이 만법선용이죠. 제가 저 법타원님 강연 가운데 법타원님 강연하는 때 이렇게 강연을 하셔. 원불교에 와서 처음에 선을 배웠다. 선을 배워 선 좌선을 배웠다. 네. 선을 배우다가 무시선법을 배웠다. 응?
1: 네.
2: 무시선법으로 발전했다. 무시선법을 행하다가 보니까 만법 통반법 명일심 모두가 한마음 밝히는 공부로구나. 한마음 밝히는 공부로구나.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졌다. 응? 그런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하, 마음을 밝힌다는 뜻은 만법을 선용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 그 법수를 안 잊어버려요.
1: 네, 아, 그 참, 좋으신 말씀인데.
2: 참 명법설이다. 네, 그런데 네. 이 실지불공은 만법을 선용하는 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수자상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사하지 않아요. 생전 인사 한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때문에 기분 나쁘죠. 인사 안 하면.
1: 네.
2: 그래도 마음 가운데 만법 선용. 그러면 미운 마음이 없어요. 미운 마음이 없었지.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죠.
1: 그 부분이

0: 그러게 차별 세상에서 그걸 잘 이해해서 선용을 하는 거. 선용을 하는 거. 그게 그 철학자 얘기가 있죠. 검정 장미, 붉은 장미. 붉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검정 장미를 싫어한다. 근데 검정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붉은 장미를 싫어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듯이 장미가 검정 장미나 붉은 장미나 무슨 싫어하고 좋아할 것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으로 그렇다 말씀이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은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하면 거기서 죄악이 나올 수도 있고 해가 해독이 나올 수도 있고 흉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 실지 불구하고는 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냐고 잘 꿰뚫어 보는 거 그거 하고 저 사람의 성격, 늘 성격이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잘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것을 잘 이해하면 불공들이기 아주 쉽다. 쉽다.
1: 그것만 해도 기초적인 단계는 좀 넘어섰던데 실제 불공을 더 이렇게 더 나서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혹시 그런 길도 없을까요? 내 마음을 쓰는데.
0: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인으로서 공도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공도사업하면서 마음공부를 철저히 잘해야 되잖아요.
1: 네네.
0: 공부와 사업인데 공부면에 치중하는 사람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은혜를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홀히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복을 건설적으로 해체해 나가면서 교단을 위하고 복전을 위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에 아차하고 기회를 놓치고 그냥 방과하는 사람도 많고 공부와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한편에 치우쳐지고
1: 예.
0: 그리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폭 많아요. 그런데
1: 예.
0: 이 실지불공이라는 것이 실지불공을 주장하다 보면 아, 원불교는 생활종교다.
1: 네.
0: 이렇게 그냥 딱 국집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활불교라는 건 참 좋은 의미죠.
1: 네.
0: 원불교는 합리적 종교다, 원불교는 생활종교다 하는 중론 평가는 매우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1: 네.
0: 그렇게 딱 귀결해서 한면으로 치우쳐 보는 것은 그래 좋은 것은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네,
0: 좋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잘 생각해서 실지불공을 할 때 실세상에, 실사회에, 실가정에
1: 네.
0: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같이 할 때 그 면에 국집하면 안 된다.
1: 네. 네.
0: 이건 참 명심사항이에요.
1: 네, 네, 네,
0: 국집하면
1: 네.
0: 안 된다.
1: 네, 네.
0: 그저 어느 우리 원로는 한 분 오고 저하고 정화관 앞에 정원, 조그마한 정원을 제가 관리하는 정원이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재미있게 잘했는데, 이제 몸이 늙고 병도 나고 그러니까, 아, 이게 부담스럽더라고.
1: 예.
0: 그 나무도 크고.
1: 네.
0: 부담스러워서 이제 좀 대충대충 했어요, 그게. 그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왜 저걸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졌냐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다 챙기려니까, 내가 나무 노예가 되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 즉답이 나무 노예가 되는 것이 정답이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어? 나무 노예가 되는 것이 정답이지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노예가 되면 안 되죠.
1: 예.
0: 그렇잖아요.
1: 네네.
0: 사실불공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불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실불공도 좋지만은 공부에, 마음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착실하게 합리적으로 잘 추진해 가면서도 그게 집착하지 말라. 그것만 남내하고 자랑하지 말라. 나 그리 생각을 해요.
1: 네.

0: 중생인지라 뭐 해놓고 자랑 안 할 수가 없고.
1: 그렇죠. 자랑하는 사람도 작은 사람이에요. 아이, 그렇게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그 뭐 해놔서 해내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0: 네. 그, 진리불공을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님께서 선정에 들든지 주성을 하든지 일심으로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계시거든요.
1: 네.
0: 이런 것이 실지불공의 가장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네.
1: 네. 서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0: 네네네.
1: 그 위치가 생사의 위치와도 같고, 네. 고락의 위치와도 같고, 네네네. 같은 것이에요.
0: 네네.
1: 서로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0: 네네네. 박물관에, 박물관에 진열된, 아무리 그 물품이 귀중한 게 보물이 다 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큐레이터. 큐레이터가 박물관에 없으면, 그 박물관에 힘이 없다고 그럽니다. 있으나 만한 거다.
1: 그렇죠.
0: 저희들이 지금 일원상 서원문이 병풍 뒤에 있지만 이렇게 있더라도 일원상 서원문이 내 손에 있고 내 가슴에 있고 내가 있어도 써야지 일원상 서원문을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증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박물관에 진열된 진열품하고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지불공 부분에서 감명 감동이 빠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네,
1: 아,
0: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인사님 말씀이, 그, 많은 그 법문을 내놓으신다고 해도, 좀 이렇게 내 마음에 가져서,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짐득하는, 그런 그 대중과 교도님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사님
1: 그런가요?
0: 말씀, 진리불공,
1: 네.
0: 지난주에 진리불공과 이번주 사실불공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6: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후회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잘 살펴보면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저 다른 사람의 복을 부러워하기보단 나부터 복을 차곡차곡 지어가면서 그 복을 주변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5월 10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8장 법문 말씀으로 문을 열었고요. 첫 곡으로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신교당 김경효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3: 17단 김경효입니다. 새해 첫날 제가 뽑은 공부 표준은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7조인데요. 그 다음 8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야 잘 배우고 잘 배워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잘 배웠고 또 가장 잘 가르쳤던 때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한 40여 년 전? 결혼하기 전에 저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어서 가르치는데 뭐 사명감도 없었고 또 체력이 약해가지고 배우는 것도 잘 못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컴퓨터라는 것을 집에 들였는데 컴퓨터를 처음 접해본 저는 컴퓨터가 진짜 신기하고 재밌고 멋있어서 아, 이거를 꼭 배워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덜컥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들어갔는데 제가 문과여서 그런지 수학을 몇 과목을 더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 때만 해도 문과에서 미분, 적분까지 다 들었는데 또 들으라고 하니까 잘 배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수학 교수님께서 기초 수학반에 있는 여학생을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돼 보였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지는데 세라. 이 세라는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흥미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맨날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말도 안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음식으로 꼬셨습니다. 김밥은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피쉬 냄새? 비린내 난다고 싫어해서 잡채나 LA 갈비를 정말 많이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 먹는 재미로 오다가 점점 수학에도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배우더니 결국에 A 학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수학에서 A를 맞았다고 저를 안고 막 빙빙 돌고 기뻐했습니다. 아, 이게 LA 갈비의 힘이라고? 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흥미를 유도해서 성의껏 가르치면 아, 잘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려고 이것이 세라가 고맙다고 저에게 선물해준 팔찌입니다. 네, 이렇게 수학을 몇 과목 배우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들은 게 컴퓨터 사이언스 입문이라는 거였는데 입문이어서 뭐 쉽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역시 이과는 이과 과목이었습니다. 컴퓨터나 뭐 기타 기술 용어들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느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왜 영어나 배울 것이지 이것을 시작했을까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과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묻고 또 묻고 아침에 학교 가는 사람 붙들고 또 부러보다 지각하게 만들고 이제 시간이 약이라고 좀 얼마 안 지나니까 자 배워서도 알게 되고 저절로 알게 되고 또 숙제도 많아서 프로그램을 매주 짜서 돌려서 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또 너무 재밌어서 또 그 안 물어봐도 또 끝까지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배우는 사람이 끈질기게 죽기 살기로 배우면 못 배울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잘 배우자, 뭐 잘 가르치는 사람을 돌리자 이거는 우리 사유 중에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왕산 존보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는 신년 법문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등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 교리 중에 사요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에서는 지금부터는 교구 여성회장으로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에서는 사요 실천 111이라는 캠페인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그 캠페인 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하기로 우리 전북 여성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111이라는 뜻은 원기 111년에 사요를 111가지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는 자력 양성이죠. 요리 배우기 이거는 지자본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이거는 타자녀 교육이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하기 공도자 숭배예요. 이렇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요 조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쉬운 난이도로 100가지. 그리고 내가 직접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기라든지 남편에게 집안일 가르치기 같은 중간 난이도의 것을 10가지. 그리고 우리 실천 기간 8개월 동안 매달 상시일기 쓰기. 이건 좀 어렵겠죠. 이렇게 어려운 거는 딱 한 가지. 그래서 100개, 10개, 1개 그래서 모두 합해서 111가지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한 거는 마음공부책 유무념 란에 하셔도 좋고 또 저에게 신청을 하면 이렇게 예쁜 일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쓰신 분에게는 우리 교구 여성회에서 모두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성분들에게는 우리 서신교당 여성회에서 또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산상사님 말씀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내 힘으로 살았는가? 빚을 지고 살았는가? 오늘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고 살았는가? 오늘은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살았는가? 오늘은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살았는가? 해독을 주고 살았는가? 네, 우리 모두 이 사요 실천을 좀 잘해서 조금씩이라도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서신교당 김경효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소향의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 FM97.9MHz입니다. 또 원음방송 앱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구교당 권정주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이 자리에 서면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법력이 높으신 원로님들 앞에서 무엇을 발표한다는 것도 조심스럽고 게으른 제 공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수행으로 알고 용기를 또 내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각 감상은 특별한 형식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일기처럼 써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걱정의 연속이라고 대답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길러보면 뱃속에 있을 때는 얼른 낳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낳아놓으면 잠을 안 자서 걱정, 밥을 안 먹어서 걱정, 남들보다 작은 것 같아서 걱정, 넘어질까 걱정, 다칠까 걱정, 공부 안 해서 걱정, 대학 떨어질까 걱정, 취업 못할까 걱정, 시집장가 안 가서 걱정 등등 편안함보다는 걱정만 했던 것 같다. 10년 전 성동교당에 다닐 때 나의 딸아이는 고등학생이었다. 무학여고에 다니는 딸이 있다고 하니 어느 선배 교도님께서 당신은 후배라고 하시며 나에게 수험생이니 딸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침에 나갈 때는 잘 다녀와, 저녁에 들어오면 잘 다녀왔니? 이 두 마디만 하라고 하셨다. 고3인데 괜히 걱정한답시고 여러 마디 해봐야 스트레스만 주니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를 갈 때도 조심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조심해라는 말 때문에 조심하다 보면 다치게 되니 그저 잘 다녀오길 기도만 하라고 하셨다. 진리가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다. 수년 전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나이든 어른이니까 어른의 지혜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그럭저럭 별탈 없이 내가 걱정한 것보다 잘 자라고 있다. 걱정은 내 안의 욕심이었던 것이다. 걱정은 끝이 없으니 걱정할 시간에 기도의 정성을 드리라는 뜻이었다. 그래서일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깊어져서일까? 요즘은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거의 안 하고 산다. 늦게 들어와도 불안하지 않고 학교 시험도 잘 보겠지, 면접도 잘 볼 거야, 취업도 잘 하겠지, 좋은 배우자도 만날 거야, 나보다는 잘 살겠지, 언젠가는 교당에도 나오겠지, 내 곁엔 언제나 내 편인 일원상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 속에서 성장하고 그 성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고 있으므로 기도와 정성만 올리면 된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채우는 일이라고 하셨다. 이제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된 아이들은 내 곁에 머물 시간이 적고 내가 끼고 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채워주고 싶고 좋은 집안 분위기를 물려주고 싶다. 돈이 없어 돈을 많이 물려줄 수는 없으니 좋은 집안 분위기만큼은 유산으로 꼭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나는 육군의 사용법 중 나의 입을 통해 짓는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늘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하고 버릴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0장 말 한마디에 재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는 법문의 가르침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자식들에게 원불교 법문을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신 듯하다. 이처럼 올바른 육근의 사용법 중 특히 입을 통해 짓는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들이고 오늘도 신고와 기도와 독경으로 일상을 수행으로 바꾸는 연습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일 그 일에 정성을 들여 일상이 수행이 되고 삶이 불공이 되는 참된 공부인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공부담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중국교당 권정주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토이와 윤종신, 김장훈이 함께 부른 스케치북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내삼과 원불교 2부 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삼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마음 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암교당 김도희 교도의 감상담 만나볼게요.
2: 공부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선진님들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나 대종사님, 여러 선진님들이 저 같은 일반 중생들에게 평생 공부심을 놓지 말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정산종사님 법은편 15장에서도 일상일사에 육신의 안녕만 묻지 말고 마음 공부를 잘하자라고 인사해라. 이것이 수도인의 참 인사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저에게는 마음 공부를 잘하자라는 말이 정산종사님의 말씀은 마음 공부를 잘하자라고 건성으로 인사만 나누지 말고 네 스스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 공부를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생활화하라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참 저에게도 너무 힘듭니다. 공부가 다 힘들죠. 학위 과정에서의 공부도 좀 힘들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박사학위를 딴다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이 고생을 하나라고 참 그 책상을 많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뭐 거의 평일은 회사일로 주말은 거의 매주 스타디 카페를 안 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 듣고 뭐 수업하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여기 왔던 것 같아요. 뭐 교도님 안 계실 때 뭐 오후 늦게나 아니면 아침 일찍 와서 뒤에 있는 저 이런 상을 보면 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회 영상을 보고 일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오후 늦게 아니면 토요일이라도 혼자 몰래 와서 기도 드리고 좀 뭐 헌금을 내고 이러면은 그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그래서 좀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대종경 말씀드린 변이품 뭐 여기 39장이나 정산종사님 법은편 15장 말씀으로 힘들 때 그때그때 좀 저를 지탱해 준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한 천하의 모든 것이 바뀌는 그 바뀌는 형세를 연마해서 거듭 공부를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일상에 매진하려고 매일매일 법문을 통해서 노력하고 그 결실을 보게 되었던 것 같다.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 잘합시다라는 법문이 참 좋았고 실천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문 또한 늘 외는 법문인데 저희가 여기 법회를 보기 전에 상시훈련법,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교당에 와서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량시주의사항 6조를 말하는데 이거 뭐 수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반복했던 말인데 오늘도 반복했는데 역시 마음은 좀 안 잡아지더라고요. 오늘 강연을 하는데도 아 역시 좀 힘들구나. 이게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저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나 어려운 일을 부여받았을 때 한순간도 정신을 놓지 말고 그 일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하고 좀 본인 실력을 답답해하고 끝없이 배우라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해석만 했습니다. 실천은 잘 못하고요. 이게 저희 이제 대종경 수행품 24장을 보면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한 제자가 여쭙기를 저는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치사하고 일을 지낸 뒤는 대조하고 공부하고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능숙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말씀과 원음 방송에서 어떤 선지님께서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은 좀 어떠냐? 그 사람은 일을 잘하냐? 저한테도 이런 레퍼런스 책이 많이 오거든요. 누가 스카웃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은 누구누구는 좀 어떠냐? 이럴 때 저는 첫 번째 하는 말이 난 그 사람이랑 일을 잘 안 해서 잘 모른다. 그 사람을 알려면 일을 해봐야 된다. 우리 여기서 뭐 법회 보고 뭐 하는 거는 뭐 동호회하고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그거는 뭐 좋은 말만 하죠. 우리도 뭐 하고. 근데 그 사람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일을 해보고 옆에서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민첩한지 추진력이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협력을 잘 하는지 참을성이 있는지 인간관계가 좋은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좀 어려운 일을 좀 당해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종경 수혜품 말씀을 보고 좀 뜨끔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진 않는지 나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지라고 좀 많이 좀 뜨끔뜨끔하더라고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겪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저도 뭐 거의 한 2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직장 일이 다 어렵겠지만 이 기술의 습득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저희 밑에 애들은 좀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생활이 일상이 되다 보니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제 주변 동료나 저희 회사분들은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희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런 약간 보직장들, 리더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상같이 저희가 항상 리마인드 하는 게 회사 일을 할 때 3초, 3분, 3시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신저 답변은 3초 안에, 메일 회신은 3분 내로, 업무 지시를 액션 아이템을 부여받으면 3시간 내에 완료할 걸. 이게 거의 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도 예외 없이. 제가 주말에 회사에 메신저를 놓칠까 봐 요 스마트워치 요거 요 사우나에 한번 차고 간 적이 있어요. 요 사우나에서도 방수가 되더라고요. 사우나 탕 안에 들어가도 목욕탕 사물함에 예, 진동이 울리면 바로 울리게끔 봐더라고. 근데 메신저가 거의 1초에 한 번씩 울려요. 메일은 한 하루에 한 500통 정도 오고요. 그 메일을 다 읽어보고 회신해야 되고 회의는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아침 한 9시, 8시부터 한 저녁 7시, 8시까지 회의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해요. 옆에 동료들은. 제 옆에 보직장 동료들은 거의 기계처럼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은 조직에서 저는 나고자가 되는. 그래서 자존감이 좀 파트장을 할 때 많이 처음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아, 너무너무 좀, 와, 이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좀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한 1시간 헬스하고 나면 숨이 헐떡헐떡 되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동료들도 컴퓨터를 보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더라고요. 아, 그만큼 가쁜 거예요. 일, 가만히 일을 하는데도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그렇게 다들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계속 보았던 아마 대종경이 수행품 24장. 내 생활에 반조하고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이 오면 취사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일을 하고 난 뒤에 대조해서 지나고 나면 반조하고 앞으로의 일을 응용하고 해야 되는데 늘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뒤에 이런 상황을 보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한 주일 일이 좀 정리가 되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좀 이렇게 좀 적게 되더라고요. 여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법회를 볼 때 제 요구에 이제 포켓 다이어리입니다. 교무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은 오롯이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또 회사 일 걱정한다고 다음 주에 할 일 이렇게 적고 하여튼 좀 머리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 좀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 스스로 법회가 아니더라도 교당은 좀 가끔 와서 헌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아마 일을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여러 교무님이나 뭐 여기 이제 선진님들의 말씀이 한 또 인상적인 게 원불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원불교인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어디에서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원불교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 맡은 일을 반드시 되게 하는 사람, 잘한다는 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정도 안 해야 돼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주어진 기간 내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원불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일단 일을 잘한다기보다 미리 연말을 하는데 좀 짜증을 많이 내죠. 집에서 불안감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죠.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 도반인 은주교도도 좀 걱정 많이 하는 거는 좀 짜증 좀 그만 내라고 저한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짜증을 많이 낸다지만 좋은 말로 하면은 짜증을 내는 것도 뭐 미리 연마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공부인지 나쁜 공부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 짜증 내는 건 미리 연마하는 거다. 그리고 항상 가까운 사람한테만 좀 짜증을 냅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동력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감정도 힘든 감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말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응용의 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만 키우고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는 게 아닌지 스스로 계속 문답을 하고 반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꼭 힘들 때는 저희가 뭐 대종경이나 그다음에 원불교 교전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공부심이 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평소에 수행을 하고 일상적으로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그런 수행력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문 또한 뭐 많이 수도 없이 좀 되새겼던 법문인데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예, 이것도 뭐 수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자력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 첫 장을 보면 대종사님이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우게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는 것이니 대체로 날로 한 번씩 대조를 하고 세밀하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다.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사람의 마음을 지극히 미묘하니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말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반조해라. 이게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법회전의 일상수행의 요법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마음을 차리고 다잡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난 이거 지금 강연 이 원고를 보느라고 이거 했는지도 오늘 몰랐습니다. 아 역시 또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도 교당에서 입으로만 내뱉고 또 일상으로 가서 수행을 할 때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조하고 끝없이 챙기고 계속 마음을 챙기고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 역시 수행심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력이라는 이 두 글자가 아마 좀 가장 힘든 것 같은데요. 수행품 제 첫 번째 말인 자력은 자력이 있으면 전 다 되는 것 같아요. 자력이 있으면은 일단 무시받지를 않습니다. 남한테. 남한테 빚질 일도 없고요. 자력이 있으면 차별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력이 있으면 대우를 받고 자력이 있으면 내가 뭘 개척할 수 있고 안 좋은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력이 없으면 일단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자꾸 남한테 의지하게 되고요. 그 빚쟁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력이 있는 게 내가 일을 잘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죠. 내가 건강해야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지 내가 떳떳할 수 있고 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베풀 수 있죠. 베푸는 게 뭐 가족이나 이런 거 직장에서도 베풀 수 있으려면 자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력이 많으면 약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빨리 퇴근도 이게 안 하고 힘들어하는 아랫사람 신입사원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올라갈수록 아 직장에서 야근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자력이 없으니 그냥 저도 한 7시, 8시 되면 시계 보고 빨리 퇴근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밑에 신입사원들이 좀 힘들어해요. 아 이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근데 내가 이제 몸이 힘드니 그냥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야 그냥 그 일 네가 이거 알아서 내일까지 보고서 만들어내. 아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꼰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안 되려고 저도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일을 하면서 모터 중에 하나가 제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는 좀 두려웠어요. 항상 밑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존경할까? 존경 안 하겠죠. 뭐 일단 이게 상황

0: 직책이 뭐고 직위가 뭐든 상관이 없다. 신입사원이 하든 뭐가 하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해결한다. 아니면은 내가 바톤 터치한다. 넌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 이 일에서 손을 떼라. 이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제 제 선배님이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네. 그러려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내가 자력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래서 아, 저는 좀 약간 멋있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코치로 하고 경기를 할 때 작전 지시를 하는데 우리 팀이 좀 뒤진다. 그럼 제가 운동복을 입고 제가 그냥 야구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9회 말 초아웃 만루에 홈런을 친다. 아니면 후반전 추가 타임에 내가 멋지게 골을 넣는다. 그게 리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하루하루 이렇게 좀 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좀 교감이 되어야 되겠다. 타력 생활을 재력 생활로 바꾸자. 매일매일 그냥 실천을 하자라고. 그래서 내가 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부단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좀 아남교당에서 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법회 시작을 알리는 이 일상수행의 요법, 상시훈련법의 낭독의 의미와 참뜻을 다시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여러 선진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죠. 누구라도 우리 법대로만 실천하면은 마음의 불안과 경계가 고요해질 수 있고 뭐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여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계가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해서 뭐 해서 뭐 해서 못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오늘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그 회보에 보면 나의 뭐 유무년법 해서 법명을 쓰고 하는 거. 아, 그거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거 하나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적어보자. 적어보고 새기고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반성을 하자면 너무 개인적인 것만 하지 않았나. 저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인이라면은 우리 공동체도 걱정하고 나라도 걱정하고 뭐 이래 사회도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제가 교당에 수행을 했던 것보다 그 수행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번뇌나 괴로움이 몰려올 때도 법 동지님들과 교무님들의 타력 생활 속에서 뭐 원만 무사하게 지낼 수 있음을 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좀 더 자력을 키워서 좀 보이지 않는 분들 뭐 또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좀 다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남교당 김도희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 삶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김광석의 맑고 향기롭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